원에서 갓석 코너 암스나스 갓석 졸 허방탄리 말미 코너 막말세와 맞냐 코마 이바휘두 여성 콜라 워터반도 빌리바 소나 졸라 졸라

0: 때 민영석 탄다와야 와야
1: 다과
0: 니가 손을 손을 넘어와
1: 사만하고 페
0: 나리스 프리 트러스트 이곡 니가 잠아와
1: 라달라만다
0: It's a free choice choice. You niggas are my vibe. It's a straight top corner 2010. Ushabalala. Hey, but the mamel ne reverse up shaw. Fudo kya select again. Niggas just buy and it's kababo. I get a kekomo nyong lachisa masaya. Na gukok sendele nengwa zukubulisi
2: tiabo. Romeo no Juliet. Utando loch.